0: 인터넷 익스플로러한테 한번 오래 갔어요.
1: 누구가? 이랬던데.
0: 우리 이번만 파피버스 안에 파이프를 후가 안에 파이프를 안에 글라스 안에 파이프를 또.

0: 전에 결혼한테 오래 갔어요.
1: 누구?
0: 이랬던데 우리 엄마 밥 해먹었어. 아니 밥 먹을 수가 아니 밥 먹을 수가 아니 밥 먹을 수가 아니 밥 먹을 수가 아니